0: 안우, 안우, 못하다, 못하다 말이 들리노. 못하다 말이 들리. 안우, 안우.
1: 레카, 레카, 빨리 아니다 머리 잡들로. 어디 쳤다 보니 갈라.
2: 어른이마, 어른아.
0: 자디.
2: 아니, 이거 건 해라 어른아. 간다스카인기.
0: 자오, 데키 마자. 피티피티 마켄테 안티고 콘디아 가브라 거디 쩐디.
2: 에? 아주 큰 부모님께 박아내면 말라. 아침 데키 봐. 어스루. 어스루.
1: 쭉. 빨리 걸었더니. 디디 큰일 소이지. 후디거리고. 아손도. 열에 잘렸손도.
2: Really, I'm so sorry. 뭐, 굽 러지 더스루. 어른 다트라 이따 걸었네. 다쿠 킨 또 던더 델레 세자디 키치 보지 포르탄다. 뭐, 다쿠 코토 사스티 디언티. 킨 또, 코노스 사스티로 적겼어, 너희.
1: 다쿠 키 사스티 데베 아빠노. 세자하 코르치 니제 콘 키치 보지. 다쳐라, 이따 더 키치 누아카 타니. 아구르도 아닉 타르마테 마르피트 코르치. 어버스 아지로 아가타 티키 베시.